0: 미나나움은 목사님과 마
1: 한님과 토레나니 저라보러
0: 한님과
1: 토레나선
0: 알리보서 목사님 마카람
1: 페딩 정근세 하도른 포리 메타이르 잡는
0: 라 네르 잡대 미나나움

0: 나로 능리 뭔가 마
1: 앙님아 토라이나 프리옹 가부스무타니
0: 뭔가 하람 삼등
1: 앙능 세고 토 부르카이나 메타이 콘 나나기당
0: 네 르잡데